0: 애매랑 고생이나 되니? 으이. 허무뜸으로 리노 동서든? 머나기라리 한 고생이나.
1: 마약가락 맞다 하나 링크들.
0: 어. 오이. 할로. 기스미. 기스닉 로도슬.
1: 한스. 한성 이번 기상빛 나고 디니.
0: 하?
1: 어딜 이때 카카타방 아이사. 이까 와 공박 온 girlfriend. 뭐나 공기 술티 사탕.
0: 언사?

0: 아우. 옹알아론 거네. 아, 아우. 쇼르코, 너 원래 그 누가 아픈 게.
1: 원래 길링라인.
0: 아, 원래 디. 정말 건네. 아, 얘나, 얘디어트. 뭐 또 나오네. 커피라 깨라오네. 뭐 곳이다. 아. 야, 티스노는 아고 이모가 뜬. 이가 리버 이렇게 나무가.
1: 여고가 있다 봐.
0: 니 아이, 니 아이 피나가 따위. 옵스.
2: 아, 개.
0: 아, 내 미야 제발.